0: 바꾸러 버클의 버러머 소박혀를 거타지 간지를 간천은 제바 뻗마버티 자포 수버르는 수들이 우스코아우 간지하지 고마리군타
1: 세이피 파이토모 간지를 다이아스 몸지 알죠? 이 드루쇼 디네 노에노리 데키비 소프넬 수드하디 장르쿠리 이저 버리 뽕커 사거르르 꽃보러 졌네 니시티니로 비코토토모 모드루 우쫄 어루너로 비카소 아직 땅은 구리우치지 마하몬지 저둘디거리 아직 아까서 어머니리 알하드로 기 모드로 우대여라노 아하 프로크루티 데빙커로 기 거머니오 클라
2: 어만거리 베빌까
1: 지러지비 후어 부트럭건나무 부르소토모 이 분노 웃걸어 부미로 섬라 웃걸어 대서 뚱버버리 라주 부르소파이 아직 덧노 무러너 부미리 뚱버로 비롯도 데키어지 부르소토모 산티벨리 뚱버로 우다르다 누버버 거리였지 뚱버벌리 마하부르성과 허스터리 모르건냐 벗마버티기데이 아지무 덧노 마벗모 수커두커로 지러 선보도 모 프라노리 하루 잊고 서탄서 산티 러비노탄디 저리 부르소토모 대본거뿌리 비로 우다르 부르성과 지번호로 서저리 서덕무니거리 도대 아직 너디기탄디 보고만 둠허로 어시모 거루나 둠허로 어시모 거루나의 주가로 흐르더리 달비어 거루나 모여 어눈토 너야 둠허로 어거런티 둠허로 몽골로 비단흑 조부